0: 엄마 아래 굴지 아래 굴지 사기험 사기험 사기험
1: 내 사기험
0: 미스터 앵글스 너 막아 시간소에 막 내 사기험 내 사기험 사기 오케이 미 코멘트 미 코멘트 미 코멘트 미 코멘트 미 코멘트